0: 만나는 시간이야
1: Hey girl 나에게소중한게있다면그건너와함께보낸시간이야난매일곁에있는네가꿈이아니길기도해 Every day, every night